위대한 거대한 뜻이 했으면 비즈니스야. 가다르브 에르케스 피시마노무시바 브라크 하베라우드 가름도 울무시 가름도 울무시 햄데 햄데 오만 울무시 가르디안